0: 예수 주소.
1: 어야 숨겨 해네.
0: 안돌아 아야.
2: Keeping it smooth. Your family radio station 96.9 FM.
1: 나인이야.